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별책부록 너무너무 좋아요. 어릴 적 소년 중앙에 끼어오던 그걸 또 기다린 박봉용님. 조성현님도 새소년, 어깨동무 그런 잡지 기억하시나요? 별책부록이나 장난감 같은 것 때문인데 요즘은 사은품 때문에 필요없는 물건을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새소년 알죠. 어깨동무. 뭐 하이틴이었나요? 저는 구독까지는 못했습니다. 친구가 구독하는 걸 어깨 넘어 부러워했던 예, 문방구에서 요즘은 사라져가는 너무 안타깝지만 앞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 친구 옆에서 기웃기웃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별책부록 같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이런 게? 싶은 뭔가 좀 즐거운 아, 기쁨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좀 받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어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면서 보고 들으시면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7498 쓰는 분, 이번 주 저희 아들의 첫 돌이에요 하시면서 어제 사연을 주셨는데 태교 때부터 윤주님 방송 들었는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커주길 육아 많이 도와주는, 육아 많이 해주는 신랑한테 고맙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 우리 아드님 첫 돌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고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749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로리 마젤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503 쓰는 분이 어깨동무 새소년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고 어렸을 때 매달 아버지가 사다 주신 잡지였다고. 아 그렇군요. 지금은 매달 기다리는 잡지도 아빠도 곁에 없지만 또 이렇게 가정음악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633 쓰는 분이 4633 세대 차이가 이런 건가요? 저는 이 할머니는 학원과 여학생 잡지 세대입니다. 아니 잡지 이름이 학원이었어요? 와 너무 학구적인데요. 김인호님 추억을 소환하는 낱말 별책부록 가정음악에서는 커피 한 잔이 별책부록이라고. 아 그렇군요. 4500 10년 후엔 가계부가 별책부록으로 나왔던 그 시대 서점 가서 가계부부터 비교해보고 여성지 구입했죠. 지금도 그 가계부 가운데 몇 권은 아직 책장에 꽂혀있고요.

그렇군요. 아, 가계부 좀 살펴보고 괜찮은 거 하나 사와. 여성 그 지는 덤으로 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난 순간인데요. 4633 쓰는 분, 또 4500-0503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신청곡이에요. 1370. 아직은 밖에 걸을만 해요. 곧 있으면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승이겠죠? 저는 가정음악 들으면서 당근 나눔하러 가요. 저 이거 보고 당근을 나눠주러 가시나 했는데. 아, 중고매매 아니고 그냥 나눔, 무료 나눔 하시는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하면서 나오는 것들 나눔할 때마다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기분 좋아진다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리도 하고 왠지 뿌듯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어제 사연 주셨는데 베토벤 열정 소나타 정하셨죠? 오늘 3악장 듣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50제 열정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입니다.

아, 내 마음에 열정이란 것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해준 피아니스트 김선욱이었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이 무슨 산악회 회원 생각나서 열정? 그랬는데, 아, 정말 가슴에 두 방망이가 막 요동치네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57 열정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만원 드로포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연주자의 길을 또

열심히 치열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은 포디움에서 후배 연주자들과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욱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각종 잡지들이 오늘 아침 다 등장하는데요. 장수정님, 저도 하이틴과 여학생 잡지 세대라고 표지 모델 하려고 사진 보내고 했던 추억이 있다고. 와, 진짜 이 자신감, 와, 그런 진짜 보내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군요. 2325수는 어깨동무류는 초딩용, 학원 여학생은 고딩용으로 동시대입니다. 위로 언니들 많아서 다 알아요. 줄줄이 잡지계 족보를 꿰고 계신 2325수는 분도 계시고요. 소년중앙이란 잡지를 아버지가 늘 사다 주셨던 3938수는 분, 이대 근처에서 살던 때인데 매월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잡지를 사고 남는 돈으로 그 유명한 이대 앞 오리지널 분식집에서 튀김 사 먹었던 기억이 어린 날의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있을까요? 아직 있나? 하, 진짜 맛있었는데. 3938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멘델스존입니다.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2 이탈리안 중에서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입니다.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맨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안 가운데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 크로트 마주어가 지휘는 라이프지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베토벤 열정 소나타에서도 아 기운을 얻었는데 아, 맨델스존 이탈리안 4악장도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열정인가? 했더니 아 음악으로 떠나는 스페인 여행 알베니스를 좋아하세요가 오늘 2부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이고 멋진 분위기 2부에서도 또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이 얘기는 좀 하고 1397 쓰는 분 월간 만화책 보물섬 보물섬 아십니까? 와 보물섬은 월간 잡지의 별책 부록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월간 만화책으로 발행된 거다. 그런 거예요? 월간 잡지의 별책 부록이었던 보물섬이었군요. 이야, 몰랐어요. 보물섬이 진짜 역대급으로 그 당시 두꺼워가지고 이게 책이야? 이거는 정말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워도 돼? 막 그랬던 아 종이 질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좀 뭔가 좀 붕 뜬 예 꾹꾹 그 비닐로 꾹꾹 눌러서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397 쓰는 분 아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나눌게요. 0911 대학 시절 객석 월간 잡지에 예 지금도 있죠. 별책 부록이 매월 나왔는데 좋은 게 많았는데 그래요? 요즘은 없는 것 같던데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5250 개인적인 일로 여의도에 와 있어요. KBS 바로 옆 왠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이 행복감. 베토벤 열정이 제 마음을 더 뜨겁게 하네요. 0911-5250 쓰는 분께도 커피 나누겠습니다. 가정음악 9시 34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당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 수학입니다.

1907년 여름 스위스 학교들이 일제 방학을 시작했어요. 로잔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학생보다 더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방학과 함께 곧장 짐을 꾸렸고요. 베를린행 기차에 몸을 실었죠. 베를린에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아르투르 니케슈였습니다. 당시 베를린 필과 라이프치 게반타스 오케스트라를 동시에 이끌던 당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였죠. 유명한 만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지휘자였지만 오케스트라 시즌이 끝나고 휴식에 들어가는 그때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때거든요. 앙세르메는 그를 쫓아다니며 지휘를 배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으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짧은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앙세르메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음악 공부와 교사를 병행하는 이 생활 청산하자.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지휘 마음껏 해보리라 마음먹었죠. 그리고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세기 스위스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앙세르메가 지휘자로 전향하기 전 학교에서 가르치던 과목 수학이었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설립한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세르메는 원래 수학자였어요. 로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방학 중에 틈틈이 지휘를 배운 끝에 1910년 사직서를 시원하게 제출하고 지휘자로 전향하면서 인생 대반전의 역사를 썼죠. 수학 전공자로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악기들의 진행, 논리적인 음악의 전개 방식. 이건 앙세르메 해석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요. 그런데 앙세르메 외에도 수학을 전공한 음악가들이 꽤 있더군요. 현역 최고의 테너, 요나스 카후만. 미넨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다니던 중 수학 없인 살아도 음악 없인 못 살겠다는 생각에 성악으로 진로를 바꾸고 뒤늦게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거죠. 한편 20세기 현대음악의 거장입니다. 크세나키스도 그리스 아테네 국립대학에서 건축과 수학을 공부했어요. 한때 유명한 건축가, 이분 모르는 분 없죠. 르 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던 그는 정밀한 구조와 수학적 질서를 음악 작품에 적용해 나갔습니다. 확률론, 집합론에 기반해서 확률 연속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작곡 방식을 고안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메타스타시스라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제목의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피타고라스, 음악의 조율체계를 최초로 고안한 음악가라는 사실 유명하죠. 음악이 곧 수학이라고 생각한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음악은 들을 수 있는 수학이고 수학은 볼 수 있는 음악이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수학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실 거죠?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음악은 들을 수 있는 수학, 수학은 볼 수 있는 음악. 기억하시면서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수학 전공자 앙세르메가 어떻게 지휘를 하는지. 근데 앙세르메가 드뷔시 음악도 정말 수학적으로 해석할까 좀 궁금해요. 드뷔시, 라멜, 바다 중에서 3악장입니다. 바람과 바다의 대화, 디알로그 디방에 드 라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앙세르메의 지휘 한번 느껴보시죠.

클로드 두비시 라멜 바다 중에서 사막장 바다와 바람과 바다의 대화 들으셨습니다.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야, 바람과 바다의 대화라니 진짜 자칫 놓칠 수 있는 어려운 대화를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덕분에 끝까지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에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0에 가까운데 오늘 이 음악 그리고 수학을 전해드리면서 만약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음악을 지금 듣는 것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조금 전에 이런 바람과 바다의 대화를 들으면 음악은 들을 수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막 동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음악 그리고 수학이었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네벨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093 그 옛날 잡지 아래 펜팔 주소가 나오곤 했는데 제가 중3 때 펜팔했던 통영의 김평환 씨는 잘 계시는지요? 갑자기 이름까지 생각나네요. 통영의 김평환 씨 잘 계시나요? 펜팔 친구분 8093 쓰는 분이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만일까요? 8093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에르네스트 앙세르메 전해드리면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이거 읽을 때 왠지 저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지동민님이 물어보셨는데 모든 직장인들의 가슴팍에는 사표가 적혀있다던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저는 그렇고 동시에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엔 사표 오른쪽엔 감사. 자, 저희가 오늘 잡지 뭐 소년 중앙 뭐 액골도 나왔고요. 보물섬도 나왔었는데 그런 별책부록 같은 가정음악의 책 선물이 있습니다. 안내합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책 선물은요. 무려 만화책이에요. 하얀 콩 만화가의 신간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입니다. 이 책은 왠지 어렵고 낯설고 내 거 아닌 것 같은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냈습니다.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돈 조반니 유명한 오페라 12편의 스토리와 감상 포인트는 물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책 속에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장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 되나? 유튜브로 오페라 먼저 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 코너까지 담겨 있어요. 하얀 콩 만화가의 책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원하시는 분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10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그대가 던진 그 꽃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와 카우프만도 수학 전공자라고 아까 전해드렸죠. 카우프만의 음성에서 수학의 스멜이 날지 또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플레이리스트 받아가지고 음악 한번 쭉 듣고서는 가잖아요. 대중음악도. 하물며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서사가 있는 오페라는 모르고 가면 아우 뭐 이거는 뭐 무슨 얘기야? 이것도 우리나라 말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알고 가면 그리고 또 자주 익숙해지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이런 거 보시면서 친해지기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분입니다.

Que l'esti de nos amours 헨리 살바도르와 함께한 연주에 이어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데사피나도 음정이 맞지 않는 데사피나도가 이런 뜻이었군요. 음정이 맞지 않는 왜 뜻을 찾아보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냥 데사피나도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사 파소스의 베이시스트 론 카터 그리고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남겼나요? 샤를 트레네 이 곡 3636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난주 강변음악회 오셨었다고 반가우셨다고 좀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다가오시지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3636 쓰는 분 덕분에 오늘 분위기가 콩창이 막 둠칫둠칫 야단 났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좋다고 저도 좋았습니다. 자, 샵 9310 아 3636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4422 쓰는 분 오늘 손자 녀석 신병 훈련소 입영 준비로 분주합니다. 11시 출발하기 전에 씩씩하게 군복무 잘하라고 들려주고 싶다고 교향곡 100번 군대 하셨는데 오늘 당일 이렇게 막 저희가 선곡해드리긴 어렵고 조만간 또 좋은 때에 맞춰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42 쓰는 분께 커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리스 라벨 꽃불행의 무덤 중에서 프렐루드 전주곡 함께하죠. 브랜포드 마살레스 색소폰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 꽃부랭의 무덤 중에서 프렐루드였습니다.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색소폰,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 10시 16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을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열정과 낭만이 숨쉬는 나라, 스페인의 고유한 정서를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그려낸 음악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삭 알베니스를 좋아하세요?

1860년 카탈루냐에서 태어난 이삭 알베니스는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4살 때 바르셀로나에서 누나와 함께 피아노 리사이트를 열었어요. 어? 이건 마치 모차르트 남매가 아닌가 생각나시죠? 그 후 알베니스는 세관원이었던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 쿠바를 비롯해 해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연주했고요. 15살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연주자로 한창 활동하던 20대 중반, 알베니스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추억의 선율을 더듬어 4개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했는데요. 그에겐 가장 친숙하고 편안하고 바쁜 일상의 힐링의 선율이 된 음악이 집약된 이 곡이 스페인 모음곡입니다. 하지만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이 오늘날의 짜임새를 갖춘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12년의 일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알베니스가 작곡한 4개 악곡 외에 훗날 완성한 그의 또 다른 피아노 곡들 가운데 4곡을 추가했고요. 그렇게 총 8곡의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 완성된 거죠. 오늘날 스페인 모음곡 첫 번째 곡 그라나다, 두 번째 곡 카탈루냐, 세 번째 곡 세비야, 네 번째 곡 카디스, 다섯 번째 곡 아스트리아스 전설, 여섯 번째 곡 아라곤, 일곱 번째 곡 카스티아, 여덟 번째 곡 쿠바로 스페인과 여러 다양한 지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들 중에 몇몇 곡은 기타를 비롯한 여러 악기로 편곡되기도 했죠. 그 중에서 기타의 거장 타레가가 편곡한 첫 번째 곡 그라나다, 다섯 번째 곡 아스트리아스는 원곡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삭 알베니스 스페인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그라나다는 호아킨 아추카로의 피아노 연주로, 다섯 번째 곡 아스트리아스는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피아노 곡이라는 걸 잊게 한 명곡이고 또 명연주였어요.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 심지어 이삭 알베니스가 기타 연주자인가? 착각하게 하는 타레가의 대단한 편곡이기도 하고요. 앞서 들으신 곡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그라나다 호아킨 아추카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삭 알베니스를 좋아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1890년 30살의 알베니스 런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고요. 그의 팬을 자처하는 열혈 후원가도 생겼죠. 시인이자 은행가였던 프랜시스 머니 쿠츠가 그런 후원자였는데요. 그는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알베니스의 활동을 전폭 지원했고요. 시인이었던 만큼 자신의 시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6개의 노래로 구성된 가곡집이 완성됐는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담은 이 작품집의 제목 넬리에게입니다. 6곡의 수록곡 가운데 대표곡의 성격을 띠는 네 번째 노래 제목이기도 했죠. 영어 가사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집에 수록된 가곡은 이전의 알베니스 음악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경험한 궁정, 또 귀족 사회의 문화, 세련된 분위기, 영어 뉘앙스의 정서를 살려서 낭만적인 선율이 펼쳐졌죠. 특히 연인에게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구하는 네 번째 노래 넬리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그대에게 입맞춤을 구하지 않으리. 한때 나의 간청이 허락되었을지라도 이제 나는 그대의 영혼을 바라고 찬양하니 그대와 영혼으로 맺어지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네. 알베니스의 투 넬리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드리아나 곤잘레스의 음성이고요. 피아니스트 이냐키 엔시나 오연입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아나 곤잘레스의 음성, 이냐키 엔시나 오연의 피아노 연주로 알베니스의 투 넬리, 넬리에게 들으셨습니다. 알베니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알베니스 피아니스트로서의 화려한 생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요. 장거리 여행도 어려워지면서 알베니스는 무대를 떠나게 되죠. 피곤하고 병약한 몸과 마음을 안고 파리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연주보다 작곡에 집중했고요. 당시 드뷔시, 라벨, 포레 같은 프랑스 음악가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음악의 흐름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4권으로 이루어진 말개 대작 이베리아를 작곡합니다. 고향 이베리아 반도의 풍경과 정서를 담은 이 작품집 판당고, 호타 리듬이 교차하는 회상으로 시작하는데요. 항구와 집시들의 마을, 마드리드 거리와 선술집의 전경 등이 12곡의 음악 안에 펼쳐지죠.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스페인 토속 리듬과 춤동작을 표현한 이 곡들은 극한의 기교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는 알리샤 데 라로차가 첫 손에 꼽힙니다. 스페인 출신인 그녀는 영혼을 담은 연주로 그래미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휩쓸었고요. 이베리아 해석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중에서 1권 첫 번째 곡 에보카시온 회상, 그리고 세 번째 곡 세비야의 성체 축일, 이베리아 해석의 교과서라 불리는 알리샤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엔리케 페르난데스 아르보스가 편곡한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2권 세 번째 곡 트리아나, 샤르민 씨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삭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가운데서 세 곡을 만나셨습니다. 먼저 1권 1곡의 에보카시온, 회상, 그리고 세 번째 곡 세비야의 성체 축일은 피아니스트 알리샤 데 라로차의 연주로, 그리고 2권 세 번째 곡 트리아나는

관현악 편곡으로 만나셨습니다. 샤르멘 씨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방송 관현악단에 연주했어요. 모차르트만큼이나 어린 나이부터 직업 음악인의 길을 걸었던 알베니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살았지만 고국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에서 그의 저력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알베니스의 탕고 함께 하시죠.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로 이사갈 베니스 탕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세상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 노래라는 말이 있죠. 생각해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피어났던

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음악회를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나 소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시작할게요.

0: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로맨틱 피아니스트, 상상력과 우아함을 겸비한 비르투오소 김송현이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6월 살롱드 피아노.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그 주제는 About Love, 사랑에 관하여입니다. 먼저 음악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지 거쉰의 Embraceable You, 얼 와일드의 편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연주에 앞서서 김송현의 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시, 낭송과 연주 모두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1: 구름 속으로 무지개 너머로 올라갈 때 한 겹씩 벗겨지는 눈물, 떨어지는 장미 꽃잎들, 두꺼운 세상을 덮고 지상의 비참, 흐미한 경적마저 사그러져 서로의 소리만이 남을 때까지 귀를 맞대고 팔을 휘감아 바닥을 잊은 채 춤춘다. 사랑이 주관하는 무도장, 가면도 커튼도 없이 휘청거리며 포개지고 속삭거리며 붉어지고.

0: 감사합니다. 거신의 Embrace of You 들어봤습니다. All Wild의 편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고요. 그에 앞서서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직접 쓴 시 낭독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카라히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Embrace of You 살랑거리는 사랑의 속삭임 같아요 적어주셨습니다. 김선미님, 수영님, 김송현 마스터님 오늘도 기다렸고 함께합니다. 2738번 쓰시는 분, 음유시인 같기도 하고 사색하는 순례자의 모습도 보이는 김송현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런 귀하고 멋진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어요. 미니콩 닉네임 쓰시는 분, 오늘도 음악실과 함께하고요. 송현님의 시원한 OOTD 멋진 또 오늘 화이트 그리고 블루 복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김송현 마스터 오늘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와,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랑의 규모가 얼마나 큰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이 늘 들을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곡인데 오늘 김송현 씨는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별을 쏟아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사실 이 곡에 대한 그 시를 쓰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천 개, 수만 개의 장미꽃잎이 사랑의 절정에 있는 두 연인, 두 사람을 하늘 위로 이렇게 띄우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속에 또 어찌 보면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 속에 이렇게 휘감겨서 그런 환희에 가득 차는 그런 감정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0: 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별이라 생각했고 장미 꽃잎 같다. 네. 장미 꽃잎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더 로맨틱합니다.
1: 그렇죠.
0: 이 곡은 김송현 씨의 앨범 타임스케이프의 타이틀곡이자 5월의 곡이었다고요.
1: 네. Be My Love, Kiss Jarrett의 12월의 곡하고 이 5월의 Embrace of You가 더블 타이틀 했는데요.
0: 네.
1: 사랑 노래라고 해서 Be My Love를 정말 다시 치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 1월 초대석에서 연주한 관계로
0: 기가 막히게 멋지게 쳐줬죠.
1: 이 곡을 네. 오프닝으로 열었습니다.
0: 네.
1: 이 곡은 미국의 대표 작곡가 조지 거슈인이 작곡하고 그의 형인 아이라 거슈인이 가사를 썼는데요. 원래는 뮤지컬 East is West를 썼지만 그 작품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1930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Girl Crazy에 삽입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20세기 미국 대중음악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0: 네.
1: 오늘은 All Wide의 피아노 편곡으로 들려드렸고요.
0: 너무 유명한 곡이고 뮤지컬 버전은 굉장히 경쾌하고 그렇죠. 좀 사랑스러운데 맞아요. 이 피아노 편곡은 아주 로맨틱하네요. 네.
1: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버전도 정말 로맨틱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앨범 녹음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랬겠어요.
1: 네. 제가 19일, 20일 며칠 전에 이 타임스케이프 관련해서 공연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앨범 전곡을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 앨범을 구성한 지 딱 1년이 되었더라고요. 작년 6월에 구상을 시작해서 이렇게 예. 한 해가 흘렀는데 1년 12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앨범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나왔나 또 나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또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시간의 풍경 앨범을 낸 김송현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늘은 그가 설명하는 사랑의 풍경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에 관하여 About Love라고 하는데 참 달콤하고 촉촉한 김정현 마스터와 잘 어울리는 주제예요.
1: 네, 오늘은 사랑 노래들로 꾸려보았는데요.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시를 되게 즐겨 써왔는데요. 늘 시와 음악이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왔어요.
0: 전 어렸을 때 시 과제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1: 가장 좋아했던 과제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놀랍습니다.
1: 네, 그러한 함축적인 시어들 이 음악을 만났을 때 시인이 언어 속에 숨겨둔 마음이 작곡가의 해석을 통해 이렇게 소리가 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순간은 정말 참으로 아득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 가곡이라는 장르가.
0: 네.
1: 그래서 24년 살롱드 피아노 처음 마스터를 했을 때 비올리스트 신경식 씨와 슈만의 시인의 사랑 전곡을 연주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0: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때 참 추웠던 한겨울이었는데
1: 12월 10일이었는데
0: 맞아요. 두 번째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1: 수많은 시들 가운데 저는 사랑을 노래한 시들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겨왔는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고 추억하고 그 사랑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발견하는 마음은 시대와 언어를 넘어서 늘 저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음악이 날고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시 그걸 담은 사랑 노래들로 이렇게 한 시간에 꾸려보았습니다.
0: 아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 음악들이 정말 많은데 네. 오늘 몇 곡인가요?
1: 6곡
0: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여섯 곡을 고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사실 사랑이라는 게 정말 기쁨의 감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이후에 이별 이후에 뭔가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까지도 다 사랑의 일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오늘은 비교적 굉장히 밝고 또 정말 진실된 그런 사랑에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 네. 혹은 미래를 정말 약속하는 네. 그런 곡들로 한번 추려보았고요.
0: 네.
1: 뭔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랑 노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베토벤의 Ich liebe dich 신승훈의 곡에 삽입되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0: 아, 김성현 씨 가수 신승훈 잘 알아요?
1: 아, 네,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저 제 세대라 사실 신승훈 씨는
1: 옛날 노래들을 그래도 즐겨 듣는 편이어서
0: 그러시군요. 예.
1: 그래서 이 곡이 사실 피아노 버전으로는 편곡된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직접 편곡을 했고요.
0: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1: 네.
0: 왜냐면 피아노 버전으로 저 오늘 진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1: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0: 찾아봐도 없고 유튜브에서도
1: 네, 그냥 사랑 노래를 띠으로 했을 때 뭔가 다양한 시대에 걸친 그런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거주인은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베토벤이 최초의 연가곡집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지은 사람이기도 한데 그의 가곡 중에 이 이히리베디히 난 널 사랑해 가장 사랑 노래 시초에 있는 가곡이 아닐까 싶어서
0: 네.
1: 이 곡을 이번 회차에 넣지 않을 수 없다고 느껴서 직접 그냥 편곡을 해봤고요.
0: 네, 좋습니다.
1: 이 곡은 그가 빈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795년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베토벤의 청년기를 대표하는 곡이죠. 그가 청력을 잃기 전이었고 그런 혁명과 이상주의의 기운이 유럽 전역에 퍼진 때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 독일어권에서는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가곡문화가 크게 성행했는데요. 이 곡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곡이죠.
0: 그렇군요. 베토벤 하면 되게 고난, 네, 투쟁,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승리로 이어지는
1: 불구하고.
0: 그렇죠. 네. 그런 서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청년 시절 베토벤이 묘사한 사랑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1: 가사는 독일의 시인인 헤로제 시에서 가져온 것인데 제목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1: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격렬한 드라마나 그런 철학적 깊이보다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굉장히 간결하고 따뜻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0: 네, 네. 오늘 피아노만으로 김성현 씨의 편곡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서 들을 곡 역시 사랑음악이죠. 네.
1: 동명의 노래를 연주해 드릴 건데요.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드 그릭의 이히리베디히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864년 21살의 젊은이었던 그리그가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0: 그 동화 작가 맞습니다. 안데르센이죠.
1: 그리그는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 특히 슈만과 멘델스존의 서정적인 가곡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0: 네.
1: 이 곡에서도 그러한 흔적들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이 곡은 소프라노 가수이자 그리그의 사촌 여동생이기도 했던 니나 하게루프에게 헌정되었는데 두 사람은 3년 후에 결혼을 해서 평생 음악적 동지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나를 향한 그리그 자신의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담겨있는 곡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이히 리베 디히,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이 가사를 베토벤과 그리그가 각기 어떻게 달리 표현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감상하면 훨씬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시대가 워낙 다르기도 하지만 베토벤의 이히 리베 디히는 정말 고전주의적이고 담백한 사랑 노래라면 그리그의 작품은 넓게 호흡하는 선율, 풍부한 화성, 그리고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감정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황홀함과 열정을 노래하는데 특히 그리그의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단순한 고백을 넘어 운명적인 사랑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0: 네.
1: 곡의 마지막 구절인 Ich liebe dich in Zeit und Ewigkeit, 즉 나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깊게 와닿아서 꿈에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 곡을 예, 이번 회차로 구성을 하면서 작년 저번 그 17일 라디오 마치고서 이렇게 곡들을 막 고르는데 이 곡이 딱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듣고 자니까 꿈속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이렇게 뜨겁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현 씨 오늘 스튜디오에 도착하셔서 정말 우리 생방송에 11시 정각에 시작하잖아요. 59분까지 59분도 넘겼을 거예요. 계속 정말
1: 59분 58초까지 있었는데
0: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음악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제목을 가진 두 작곡가의 사랑 노래들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Ich liebe dich, 이어서 그리그의 Ich liebe dich,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두 곡을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사랑 음악들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Ich liebe dich'. 방금 들으신 곡 그리그의 'Ich liebe dich'. 모두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소감들이 들어왔네요. 제스민님, 너무나 감미로워서 나의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정훈님께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 오늘 그리움의 감정이 찾아오셨나요? 문수진님, 고등학교 때 외웠던 곡이에요. 가사 없이 피아노 반주곡만 들어도 좋네요. 그 시절 생각나시죠? 3014번 쓰시는 분, 선곡표 스크린샷하고 캡처하고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나왔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브라비시모. 김정현님께서는 송현님의 이거 첫 곡 듣고 적어주셨던 사연인데요. 송현님의 낭송에 이은 Embrace for You 연주를 들으니 왜 저는 허쉬의 This Nearly Was Mine이 생각나는 걸까요? 송현님의 라이브 연주도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3293번 쓰시는 분, 평창 개촌 클래식에 오셨던 김송현님, 그날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고 듣고 힐링했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송상철님,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숨은 수많은 노력들이 다 들여다 보이네요. 적어주셨고, 조창현님, 송현님 하얀 셔츠에 블루진 풋풋한 첫사랑 패션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철님, 하얀 셔츠에 얼굴에서도 광이 납니다. 진짜 음악이랑도 잘 어울리고 더운 날의 로맨스 좋네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김송현씨가 오시는 날이면 기대가 돼요. 음악뿐 아니라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아, 오늘은 또 사랑이니까
1: 가장 심플하게 입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1: 네, 고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심플한 그런데 정말 풋풋한 그런 느낌. 풋풋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좋습니다. 참 제목이 똑같잖아요. 네. 이히 리베 디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사랑 고백을 할 때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른 것이고 이렇게 두 곡을 연이어 연주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두 사람의 언어가 다르죠. 일단 네, 그게 시대적인 언어도 있었겠지만 그런 작곡가적인 특성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수만큼 다양한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0: 네네. 어느 쪽에 더 끌리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베토벤?
1: 사실 그리그? 제 사랑법은 그리그 쪽에 가깝습니다. 좀
0: 네네.
1: 되게 첫눈에 좀 반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0: 아 적극적이군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리그의 이 곡 같은 경우에 정말 후반부 가서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달아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거든요.
0: 네.
1: 그런데 21살이니까 또 제가 아직 23살이니까 이런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0: 네,
1: 근데 또
0: 네.
1: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은 베토벤의 히리베디처럼 조금 더 담담하고 또 그런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상대를 축복해주는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정말 이 회차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지금 감상을 받았어요. 네, 좋아요.
1: 사실 정말 2월 한 달 짤 때부터 2월 23일 네 번째 회차는 사랑 이야기다라고 정해놓고 네.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곡들은 굉장히 좀 빨리 준비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냥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끝까지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사랑 노래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작곡가 슈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1: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두 곡을 연주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가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몬드낙트, 즉 달밤. 물론 아침이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을 타고 그런 정말 달이 비추는 밤의 전경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곡은 연가곡집 리더 크라이스의 OP39의 다섯 번째 곡으로 아이헨돌프의 시에 붙은 가곡입니다. 1840년 아까 오프닝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노래의 해죠. 그 유명한 가곡의 해에 작곡된 곡인데 당시 슈만은 클라라의 아버지인 비크의 반대로 클라라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가 기나긴 법정 다툼 속에 승소해서 마침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달밤은 겉으로는 밤하늘과 대지의 풍경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하늘이 대지에 입맞추듯 다가와 꽃들이 달빛 속에서 꿈꾸고 영혼은 조용히 날개를 펼쳐 고향을 향해 날아간다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자연 풍경이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1: 투영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낭만주의자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를 향해 다가간다는 표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두 연인의 만남을 연상시키고 또 곡의 마지막에 영원히 고향으로 날아간다는 구절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특히 슈만 자신과 클라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곡은 더욱 특별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년간의 이별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두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만남은 단순한 자연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처럼 읽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곡은 클라라 슈만이 피아노로 직접 편곡을 했습니다.
0: 클라라도 몹시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네. 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잔잔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입니다. 진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달밤 잠시 후 들어보고요. 달밤에 이어서 함께 연주해 주실 곡은
1: 모두가 사랑하시는 주말의 헌정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0: 네.
1: 사랑 노래 대표곡 격이라서 선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연가곡집 미르텐 은매화의 첫 곡으로 1840년 9월 결혼식 전날에 클라라에게 바친 가장 유명한 사랑의 노래이자 결혼의 증표이죠. 독일에서 미르텐 즉 은매화는 신부의 화관을 장식하는 꽃으로 결혼을 상징하는 이 꽃의 이름을 따 가곡을 쓰고 또 결혼 선물로 준 것인데요. 그 첫 장을 여는 곡이 바로 헌정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꼭 함께 이렇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 곡의 가사 또한 원래 시에서 따온 것이죠.
1: 그 주만의 모든 가곡은 사실 시에서 따온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가사로 사용된 리퀘트의 시를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그대는 나의 영혼, 나의 심장, 나의 기쁨, 오 나의 아픔. 그대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이며 내가 날아오르는 하늘. 오 그대는 나의 무덤, 그곳에 나는 영원히 모든 슬픔을 묻어두었네. 그대는 안식이며 그대는 평화. 그대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대의 눈빛은 나를 더 고귀하게 비추네. 그대는 사랑으로 하여금 나를 나 자신 너머로 이끌어주는 나의 선한 영혼, 보다 나은 나 자신. 이런 가사인데요. 이런 사랑시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대는 나의 선한 영혼, 보다 나은 나. 정말 꿈꾸는 사랑이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사랑을 단순한 그런 차이나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그린다는 점인데요. 오랫동안 이별과 기다림 속에 있었던 슈만에게 클라라는 연리자 예술적 동반자였고 그의 삶을 정말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슈만은
0: 그렇죠. 그 끝까지
1: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정신장란을 겪고 라인강에 투신하고 또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 약장 선율을 천사들이 불러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유령변주곡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의 가사 그런 주제로 사용했다는 그것까지 슈만의 인생은 너무나 프라자일 깨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의 삶에서 클라라가 평생토록 사랑 할 수 있는 존재로 그의 곁을 지켰다는 것이 저한테는 슈만의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어쩌면 그에게 내려진 그런 음악적 축복, 재능보다도 더 큰 그런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헌정을 들으면 뒷부분에 아베 마리아 선율이 연상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때가 좀 짜릿하더라고요. 슈만이 아 정말 클라라를 만나서 내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선율에서 네. 나를 정말 구제해준 그런 네. 여인이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넣지 않았었을까.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피아노 버전은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대 빌투오소였던 프란츠 리스트가 직접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이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하시면 그 현장,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상 이들보다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로베르토와 클라라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두 곡입니다.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달밤, 나중에 아내가 된 클라라 슈만이 직접 편곡한 음악 들어보시고 이어서 슈만의 곡을 이번에 리스트가 편곡한 미리텐 가운데 첫 번째 곡 헌정, 모두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음악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리스트가 편곡한 슈만의 미르탱 가운데 헌정,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로베르트 슈만이 작곡하고 클라라 슈만이 편곡한 리더 크라이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달밤이었죠. 이렇게 두 곡을 김송현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연주로 이곡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윤성님께서 헌정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적어주셨고요. 원혜정님도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음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배규희님 정말 좋아요. 서점호님께서는 정말 그 진한 사랑이 달빛을 타고 클라라의 어깨 위에 뚝뚝 방울되어 맺히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정은경님, 김종현 피아니스트, 2023년 유니상 콩쿨 결선 때 저는 현장에서 관람했었습니다. 그때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1번 연주하셨었죠. 유난히 큰 키가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셨어요. 키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훤칠한 피아니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네요. 왠지 모를 감정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KY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보라보고 놀래서 프로필을 검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감수성과 음악적 깊이를 갖고 계신 거죠? 적어주셨습니다. 달빈님, 송현님 연주를 듣는 날은 오전부터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아가고픈 마음을 누르기가 어려워지는 연주네요. 심장이 아프도록 두근거립니다.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면 언젠가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슈만과 클라라처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음악이죠. 또 이 음악을 들으면 제가 클라라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소감 어떠세요?
1: 소감. 다시 치고 싶다.
0: 왜? 너무 좋았습니다.
1: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다시 치고 싶다는 뜻이었긴 합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참 사랑에 관하여 About Love라는 주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선곡들 들고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좋군요 이 곡이.
1: 아 저는 사실 근데 헌정은 뭐 너무 모두가 사랑하는 작품인데 저는 클라라가 편곡한 몬드나흐트를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생소한
0: 헌정에 비하면 그렇죠.
1: 네 그렇죠. 가곡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곡 을 처음 들었던 게 아마 대학교 입학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곡 말고 이 편곡된 버전으로 처음 들었어요.
0: 아, 네, 유튜브에서 우연히 피아노 버전으로
1: 네, 듣게 됐는데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드뷔시의 달빛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는 제가 그려온 달밤에 이렇게 사랑이 번져나가는 모습 되게 음형이 이렇게 슬러 스타카토로 정말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16분음표가 연주가 되는데 사실 정말 그 밤 호수 이렇게 번져나가는 파동 또 심장박동 그런 정말 내밀한 감정들이 번져가는 모습을 이토록 아름답게 포착해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그냥 악보만 읽었었는데 이렇게 네. 한 5년 정도 지나고 라디오에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회가 좀 뜻깊은 작품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이 달밤이 정말 진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네. 헌정은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그런데 달밤은 더 여운이 또 진하게 남겨지는 그런 곡이죠. 아, 한 곡이 더 남아있습니다. 헌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마지막 오늘의 음악은 어떤 곡인가요?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몰겐 내일을 연주해 드릴 건데요. 이 곡도 슈만의 미르텐처럼 결혼 선물로 작곡된 곡이에요.
0: 그렇죠.

0: 작곡가의 아내인 소프라노 파울린의 데아나에게 헌정된 4개의 가곡 오퍼스 작품 번호 27번의 마지막 곡인데요. 노래 가사는 존 헨리 맥케이브의 시를 빌려온 건데, 그리고 내일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고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조는 담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내일에 대한 그런 깊은 확신과 평온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곡입니다.
1: 그렇죠. 실제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는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음악가였습니다. 평안한 행복감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정말 좋아하세요.
0: 사랑이 시작될 때는 정말 들끓는 타입이에요, 저는.
1: 근데 송현 씨가.
0: 네, 송현. 제가요.
1: 네. 안 그래도 네. 강지영님께서 송현님이 찐 사랑을 하게 되실 때의 건반선율은 어찌 될지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네.
0: 정말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내일은 그 모든 열광과 환희가 지나고 정말 끝없는 이 영원 너머의 시간을 바라보는 노래 같거든요. 어디에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직 제 나이로서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영속성이 이 곡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그래서 그런 영속성 네, 좋은 단어네요.
0: 긴 호흡의 선율과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반주부, 마치 새벽 햇살이 천천히 세상을 밝히는 장면 을 떠올리게 하고, 또 곡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없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단계, 경지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들려드렸던 슈만의 헌정이 결혼 직전에 정말 뜨거운 사랑의 선언이라면, 이 곡은 역시 결혼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그런 시간 속에서 깊어져 마침내 맞이하게 될 내일에 대한 약속과 믿음, 또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행복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맥케이의 시를 읽어드리고 또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그 시 낭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0: 그리고 내일 태양이 다시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로 나는 갈 것이다. 그것은 우리, 행복한 우리를 다시 결합시킬 것이다. 태양을 호흡하는 땅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넓고 파도가 푸르른 해안으로 우리는 잠자코 천천히 내려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행복의 거대한 침묵이.
1: 행복의 거대한 침묵,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평안의 이 노래. KBS 공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가곡 작품 27 가운데 네 번째 곡 내일 모르겐,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가곡 가운데 네 번째 곡 내일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고 확신에 찬 사랑 음악이었습니다. 김태규님께서 와 라이브 연주 정말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윤영님 김송현님은 정말 감성적이시네요. 공성환님 숨을 쉴 수 없는 모르겐의 도입부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이 도입부 때문에 어떻게 첫음이 시작될까 막 이러고 듣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오늘 6월의 마스터 김송현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살롱 대 피아노 그 네 번째 시간 사랑에 관하여 About Love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렸어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김송현 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 노래가 있으신지 무엇인지 이게 어렵다면 요즘 자주 들으시는 사랑 음악이 있으신지 오늘 다 쳐주셨는지
1: 사랑 노래 음악을 하나를 꼽으라면은 슈만의 판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 슈만의 판타지요?
1: 네, 환상곡 오퍼스 작품 번호 17 1악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토벤의 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인용을 그렇죠. 한 작품인데
0: 네.
1: 그게 원래 그 37년에 지어졌을 당시에는 그 3악장 마지막에 그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다시 한번 차용을 했어요.
0: 네.
1: 클라라 와 만나지 못했던 시기니까요. 네, 훗날 결혼을 하고 수정본을 내면서 곡의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새로운 정말 꽉 닫힌 사랑의 그런 감정을 담아서 슈만이 개정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버전

0: 또 너무너무 각별하게 애정하는데요. 사막장 굉장히 느린 곡으로 한 14분 가량 이어지는데 그 곡을 듣거나 연주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슈만과 너무 연결된 사람이어서 음악을 꼽으라면 슈만의 작품을 꼽게 되는 것 같고
1: 네.
0: 또 그냥 대중가요 중에 꼽으라면 요즘에는 그 성시경 씨의 그 영원히 Eternally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그 영원히. 싱글을 정말 좋아하고 또 제가 8월에 초대석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가수 한 분과 같이 나오게 될 건데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가수 강하솔 씨의 Dear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슈만, 판타지, 성시경 그리고 강아솔 씨 8월 첫 주가 아닐까 그때쯤 나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6월의 마지막 화요일이기 때문에 6월 살롱드 피아노에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0: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5주나 이번에 5주네 그랬는데 사실 저는 24년에도 5주였지만
1: 네네 맞아요.
0: 네.
1: 아쉽다고 하니까 또 고맙네요. 너무
0: 남았다는 걸 아니
1: 힘들까 봐 그랬는데
0: 다음에 또 해야죠.
1: 너무 좋고요. 일단 다음 주 그렇다면 마지막 네. 시간 어떤 곡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0: 우선 뭐 로드 투 비엔나로 향하는 여정인데요. 제가 그 방송 다음 날인 7월 1일에 비엔나로 떠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인데
1: 네.
0: 그래서 비엔나에서 작곡된 그런 고전주의 악파의 작품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거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와 함께 우와. 할 예정입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0: 처음에는 아마 하이든의 솔로 작품 들려드리고 그리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하나 또 슈베르트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그런 비엔니스 왈츠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슬픔 연주해드릴 예정이니까
1: 네.
0: 마지막 시간까지 많은 청취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한마디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만 오롯이 감상하고 싶은 그런 시간 되겠네요. Road to Vienna 벌써 제목을 외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촉촉하고 달콤한 한 시간 이끌어주신 마스터 김성현 피아니스트 정말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내일은 초대석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바수니스트 월드클래스 관악주자 유성관 씨 오랜만에 모시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김수희, 조채혁,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에서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보통의 이력서에는 이뤄낸 것들의 목록을 적게 되죠. 배움을 얻은 학교, 한때 몸담았던 일터, 어디선가 상을 탔던 경력과 기타 내세울 만한 것들을요. 그런데 실패 이력서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적는 이력서입니다. 실패 이력서,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학교들에서는 이런 이력서를 써보라는 과제도 내준다고요. 자랑거리나 다듬어진 번듯한 이력 말고 처참하게 부딪히고 좌절했던 기억들을 모아서 써보라는 건데요. 인생의 큰 실패들을

브람스의 카프리치오 작품 76의 2번 스톡홀름 기타 자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실패 이력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써보면 일단 한 페이지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수 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써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직 못다 이룬 꿈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 많은 실패를 딛고 지금의 길을 찾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도 좀 떠올려 봤어요. 근데 지난 이제 학창시절과 뭐 구직을 하던 시기와 취직 준비를 하던 시기와 이때의 그 노력들이 어느 때는 참 무의미했다라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결국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혜신님이 옛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 간절함의 돌아봄과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 4044번 쓰시는 분 실패 후에 어떻게 삶을 추스렸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또 1606번 쓰시는 분은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생각해야겠죠. 얼른 추스르고 일어나시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번 괜찮으시다면 3악장 같이 들을게요.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피에르 제니송의 바세 클라리넷 연주 야콥 레만이 지휘하는 콘체르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퀘를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피에르 제니송의 바셋 클라리넷, 야콥 레만이 지휘하는 콘체르토 켈른의 연주였습니다. 바셋 클라리넷 사운드가 참 좋다고 정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그 음색이 참 매력적이죠. 소희님, 다정하게 소통하는 지연 씨의 생방은 소중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만 안 하고 생방인가 봐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에 하고요. 인호님,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에는 출판을 거절당한 실패한 책들을 위한 브라우티건 도서관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하셨고요. 형섭님께서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수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셨고, 4412번 쓰시는 분,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틀에 갇혀 세상을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살아가는 과정일 뿐. 그러게요. 누군가는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경험이고 또 그냥 한번 또 부딪혀 보는 거죠. 또 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그런 넘어지고 부딪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나다워지는 것 같아요. 2085번 쓰시는 분도 기운 내시고요.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늘은 피치카토를 다양한 악기로 전해드려봤는데요. 델리브의 셀비아 가운데 피치카토는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와 스칼라 칸가의 하프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였고요.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루돌프 부흐빈더의 연주였습니다. 원래 피치카토는 이제 현악기를 이렇게 손으로 활 없이 이렇게 줄을 튕기면서 물방울 튀기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게 피치카토잖아요. 피아노 소리로 듣는 이 피치카토도 아주 색다르고 좋았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역시 또 신나는 춤곡입니다. 정우님께서 보라도 좋긴 좋은데 역시 라디오로 듣는 게 맛이네요. 하셨는데요. 인숙님께서 청해 주신 민쿠스의 돈키호테 가운데 빠드되 춤곡 좋아요. 들으면 즐거워집니다. 하신 곡인데요. 2인무에 사용되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맹크스의 발레 음악 돈키호테 가운데 빠드되였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732번 쓰시는 분,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모든 수험생, 부모님, 선생님들 화이팅이라고. 아, 그러게요. 여름이 그 수험 기간에는 가장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도 길기도 하고 해서 요 더운 여름을 잘 나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철님께서는 갑자기 주어지는 시원한 향수 같은 음악이 늘 우리 곁에 있어주니 참 좋네요 하셨고, 송자님은 유리창에 벌써 러브버그가 붙어 다니네요 하시면서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오셨다고요. 경쟁이 치열한데 아마 일찌감치 자리 잡아서 지금 딱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드릴 곡,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1번 가운데 3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베토벤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작품집에 수록돼 있는 세 가지 작품 가운데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죠. 하이든이 1번과 2번은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이 3번만큼은 조금 출판을 미루는 게 어떤가 하는 만류를 했다. 당시 청중들이 좀 이해하기 좀 버겁지 않나라는 조언을 해서 베토벤과의 좀 살짝 오해가 생기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나눠주세요. 그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티시모입니다. 부시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 작품 1의 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티시모였습니다. 부시 트리오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하이든의 눈으로 보자면 당대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좀 전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고전주의 시대의 그 음악들의 그 전개와는 사뭇 다른 이 베토벤의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돼? 과격하다면 좀 과격한 느낌의 그러면서도 정말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좀 시발점이 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 가인님 말씀처럼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굿인데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은 도시락 싸와서 까먹으면서 생생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아 영수님께서도 여리면서도 과격하다라고 해주셨고 9295번 쓰시는 분 오늘은 음악도 좋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좋고 커피도 맛있게 내려져서 좋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좋은 날씨, 이 좋은 기분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이 많이 누려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120번입니다. 이 교향곡은 사실 두 번째로 작곡된 작품인데 그러니까 교향곡 2번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초연 때 혹평을 받아서 한 10년 지난 뒤에 슈만 자신이 이제 개정을 해서 짜잔 다시 소개를 해서 그때 호평을 받아서 교향곡 4번이 됐습니다. 이 곡은 여느 교향곡과는 좀 다르게 악장 사이에 쉬는 게 있기보다는 한 곡처럼 마치 하나의 교향시처럼 전개되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4악장 랑잠 레파프트 듣겠습니다. 조지 셰리 지미아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디단조 작품 12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생기있게 4악장 랑잠 느리게 레파프트 생기있게 였습니다. 조지 셔리 지미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선님이 파란 하늘 하얀 솜사탕 바라보며 걷다가 넘어질 뻔하셨다고. 어머, 하늘이 예뻐도 땅을 좀 보셔야죠. 위험해요. 혜수님께서는 대나무밭이 있는 한옥 카페에서 함께하고 계시군요. 하늘은 가을처럼 예쁘고 음악이 싱그럽게 하네요 하셨고 유롱님이 슈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베토벤이다.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리고 7767번 쓰시는 분은 지연 씨 방송되는 음악을 예습하는 걸까요? 하셨는데 아 미리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비슷하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은 책이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카툰을 통해서 클래식을 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번 주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웹툰 작가 춤추는 늘보는 클래식 음악에 푹 빠진 애호가의 시선으로 클래식의 매력을 풀어놓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를 초심자들에게는 다정한 안내서가 되주기도 하고 이미 애호가가 된 이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청해 주시면 되고요. 총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제자이자 비서이자 또 전기 작가기도 했던 페르디난트 리스의 로망스 G장조, 귀도 라리시의 첼로와 로버트 힐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페르디난트리스의 로망스 주장초였습니다. 귀도 라리시의 첼로와 로버트 힐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생생한 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1: 탄탄 클래식 생생 클래식 미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여러분은 혹시 만평을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풍자의 대상이 된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걸 보면 웃음이 나다가도 문득 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클래식 작곡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풍자 만화의 단골 소재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입니다. 20대의 환상 교향곡이라는 걸작을 완성한 음악가 엑토르 베를리오즈. 그는 풍자 저널리즘의 황금기였던 19세기 프랑스에서 풍자화가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의 외모가 한몫을 했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매부리코의 강렬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세찬 바람을 맞고 온 듯 한쪽으로 구불구불 흘러가는 풍성한 곱슬머리와 구레나룻이 과장하기 좋은 특징으로 여겨졌던 거죠. 화가들은 일종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베를리오즈의 코와 머리카락을 즐겨 그렸습니다. 하지만 외모의 특징만으로 풍자의 표적이 된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색채감이 화려했던 베를리오즈의 음악이 파리 대중의 귀에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풍자 화가였던 장 그랑빌이 그린 대포 연주회와 베를리오즈라는 작품을 보면 당시 파리 사람들이 베를리오즈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튜바와 콘트라베이스가 마치 박격포와 대포처럼 그려져 있고요. 그 한가운데 지휘봉을 든 베를리오즈도 화염에 감싸인 것처럼 그려졌던 겁니다. 그 옆에서 관객들은 귀를 막고 쓰러지고 있고 말이죠. 그림의 부재가 좀 재밌는데요. 다행히 홀이 견고하다, 버텨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편성의 악단과 더불어 기상천외한 음향 효과를 썼던 베를리오즈는 시끄러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각인된 셈이죠. 흥미로운 건 베를리오즈도 음악 비평가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음악가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던 그를 파리 언론들은 다시 풍자의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환영받은 첼리니란 뜻의 벤베누토 첼리니 대신 환영받지 못한 첼리니라는 뜻의 말베누토 첼리니라는 말장난으로 조롱했고요. 만국 박람회에선 전 세계에서 온 이국적인 음악가들을 줄 세워두고 지휘하는 모습으로 묘사했죠. 그의 이국적인 음악 취향을 비웃듯이요. 하지만 후대에 남겨진 그 수많은 풍자화들을 보면 베를리오즈가 혁신적인 천재 음악가로 당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리 언론이 그를 비웃었다는 건 파리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독보적인 외모로 파격적인 음악을 선보였던 엑토르 베를리오즈. 그는 그릴 가치가 충분했던 스타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베를리오즈의 여름밤 가운데 두 번째 곡인 장미의 정령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산드린 피오의 노래와 장 프랑스와 베르디에가 지휘하는 빅토르 위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19세기 풍자 만화에 자주 등장했던 작곡가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풍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 특징을 참 잘 집어내잖아요. 마치 성대모사의 그 특징을 집어내는 것처럼 하다못해서 가르마의 방향, 머리카락이 뻗은 각도만으로도 그게 어떤 인물인지 표현해내는데요. 베를리오즈의 그 그림들을 찾아보면 풍자 화가들이 왜 그렇게들 그리고 싶어 했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딱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특징이 정말 뚜렷한 얼굴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풍자화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그 풍자화를 너무 또 재밌게 그려서 그걸 떠올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풍자 조각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당탄쥔 혹은 장피에르 당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베를리오스의 조각을 만들었는데 머리카락과 코, 구레나룻만 크게 강조된 사람으로 묘사했더라고요. 조각이나 풍자화 한번 보시면서 그만큼 당대에 화제가 됐던, 화제의 중심이 된 인물이라는 또 칭찬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재즈 스탠다드 곡이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1926년에 해리 우즈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붉은 가슴을 가진 지저귀는 집박이 로빈새를 보면서 봄이 오는 기쁨과 희망을 노래한 아주 경쾌한 곡인데요. When the red red robin come bob bob bobbing along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 오늘은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후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바흐의 프렐루드 디단조였다니. 클라츠 브라더스의 연주로 들었어요. 크로스오버 재즈 밴드죠. 먼저 들으신 곡은 해리 우즈의 When the Red Red Robin이었습니다. 클래식의 거장, 클래식의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과 또 재즈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판 그라펠리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바흐의 재즈 버전 항상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바흐라는 원재료가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나리에나님, 다들 날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윗동네는 쾌청한가 봅니다. 제가 사는 아랫동네는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인데 얼마나 예쁜 하늘인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생크레 음악은 나른한 오후에 생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재즈풍의 음악에 콧노래가 나오네요 하셨고 병윤님도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고 경민님도 방금 들은 이 곡들 좋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일요일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재즈 분위기 좀 내면서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라벨의 라발스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스 맥켈라가 내년까지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로얄 콘서트 바우의 상임 지휘자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파리 오케스트라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클라우스 맥켈라의 지휘로 라발스 듣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파리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진아님이 오늘 생방이라서 더 생생하네요 하셨고 정훈님 감사합니다. 또 8569번 쓰시는 분 오늘은 하늘도 하늘인데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갱년기 찾아오면서부터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햇볕은 쨍쨍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정말 더할 나위 없죠. 아,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라벨이 이제 포레의 제자였잖아요. 또 포레의 스승인 생상스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생상스는 굉장히 이제 만년의 보수적인 음악가가 되어서 라벨의 이런 좀 혁신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생상스의 좀 더 고전적인 음악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33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입니다. 에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 제임스 가피건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색상수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33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에마누엘 바르트랑의 첼로, 제임스 거피건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560번 쓰시는 분, 생방이 진짜 좋네요. 소중한 생글 덕분에 힘내봅니다 하셨고요. 7767번 쓰시는 분은 색상수는 고전주의자 대 상당히 스마트한 고전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비교라는 것도 다 그냥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 뭐 라벨에 비해서 또 혹은 포레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또 아름다운 곡이죠. 피아노 4중주 1번 작품 15번 가운데 오늘은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보 트리오 듣겠습니다. 4의 4중주 단이 연주합니다.

폴의 피아노 사중주 1번 작품 15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보, 트리오였습니다. 폴의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노래 드릴게요. 레이날드 안의 라일락 사이의 나이팅게일,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스의 노래와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아름다운 엘렌 가운데 신성한 사랑이여였습니다.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의 노래 Les Musiciens du Louvre의 루브르 합창단에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 엘렌은 그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의 헬레네 왕비잖아요. 나는 얌전하게 살고 싶은데 운명의 여신이 나를 자꾸 사랑에 빠지게 하네 라는 헬레나의 아리아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레이날도 안의 라일락 사이의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조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쨍쨍 클래식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0: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집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곡 전곡 감상 시리즈. 오늘 순서대로 해서 현악 사중주 13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32죠. 대부가 작품 번호 133 피날레 알레그로 차례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한스 로스바우트가 지휘하는 바덴바덴 남서독일 방송 관현악단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이 명곡만 오늘 첫 곡은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몇 안 되는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가 있죠. 하지만 소품이지만 프리드리히 브루크 밀러 역시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짤막한 소품들입니다.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로렌츠 두프슈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 밀러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를 위해서 쓴 프란츠 슈베르트 단명했죠. 프리드리히 부르크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30대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참 단촐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페지오네와 아르페지오네를 닮은 기타 두 악기가 함께한 그런 예쁜 곡이었습니다. 아르페지오네와 기타를 위한 세계의 녹턴 로렌츠 두프슈미트의 아르페지오네, 다비드 브루크밀러의 기타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 준비했습니다.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한스 로스바우트가 지휘하는 바덴 남소독 방송 관현악단의 1950년대 모노 레코딩입니다.

남서독일 방송국에는 한스 로스바우트 스튜디오가 따로 있죠. 혁혁한 공을 세운 방송용 레코딩 전문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한스 로스바우트가 지휘하는 바덴바덴 남서독일 방송관 연락단의 1950년대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알렉산더 스크랴빈의 4개의 전주곡 작품 번호 22, 블라디미르 아슈케니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스크랩인의 4개의 전주곡 작품 번호 22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 베토벤 현악 4중주 후기 현악 4중주곡 전곡 감상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현악 4중주 13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30 대부가 작품 번호 133 피날레 알레그로까지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작곡 순서대로 보자면 작품 번호 127이 통상적인 4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 현악사중주곡 13번은 마지막 유각장에 거대한 후가를 둔 형태로 완성이 되죠. 1826년 3월 21일에 슈판치 현악사중주단에 의해서 초연이 됩니다. 대체로 호평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후가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샀던 것이 확실한데요. 주유의 충고, 특히 악보 판매를 염려했던 알타리아 출판사의 뜻에 따라 베토벤은 마침내 후가 대신에 새로운 피날레를 쓰게 됩니다. 그게 작곡된 것은 마지막 현악 사중주곡인 16번 F장쇼 작품 135의 완성 전후인 1826년 9월부터 11월까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병상에 눕게 된 베토벤에게는 이 작품이 글자 그대로 최후에 완성된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13번 현악 사중주곡은 작곡가의 죽음 직후에 초연되고 출판됩니다. 원래의 마지막 곡 피날레는 대후가라는 이름으로 독립이 돼서 작품 번호 133번호가 붙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유각장이라는 색다른 구성으로 2악장과 4악장은 모두 작은 간주곡풍의 음악이고요. 카바티라는 제목이 붙은 5악장의 매우 서정적인 아름다운 악장, 정말 만년의 베토벤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절절히 이야기해주는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에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베토벤은 원래의 피날레에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후가를 배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베토벤의 의도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 후가가 붙여진 원래의 악보로 연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3번 B플랫 장쇼 작품 번호 130, 이어서 대부가 작품 번호 133, 마지막으로 피날레 알레그로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반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13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30 대부가 작품 번호 133 휘날레 알레그로 다카치 4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폴로네이즈 판타지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61 지몬 네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쇼팽의 폴로네즈 판타지, 지몬 네링의 피아노 연주곡으로 명연주명음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음악이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같은 갈망에서 비롯되며 서로에게 해방감을 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편지 글입니다. 수신자는 물리학자이자 음악가였던 폴 플라우트였는데요. 여기서 같은 갈망이란 이런 뜻이겠죠. 과학자는 우주의 법칙을 찾고 음악가는 소리 속의 질서를 찾는다. 방법은 다르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음악가가 됐을 거다. 난 음악 속에서 꿈을 실현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이 또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실제로 그는 연구가 막힐 때면 바이올린을 연주하곤 했죠. 아인슈타인이 사랑했던 음악가는 모차르트와 바흐. 특히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다 그래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에게 생각을 쉬게 하는 자유의 공간이었던 이 음악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찾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말이죠.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아인슈타인이 사랑했던 음악가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자이두 마인 트러스트 쾌일번호 391 당신은 나의 위안 나의 위로가 되다오 말 없는 슬픔이여 우울과 고독을 외면하지 않고 위안을 찾는 깊이 있는 성찰의 노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곡에서도 우주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제목 그대로 위로를 받았으리라 짐작해 보면서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생각을 쉬게 하는 자유의 공간, 노래의 날개 위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발견하고픈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 보시죠. 박명근님,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예술인이신데요. 릴케 가을날 같은 여름날에 인사드립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진짜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습도가 좀 낮아서 그런가요? 이런 좀 쾌적한 여름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곧 장마가 닥치겠죠.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명근님. 그리고 김은경님 아인슈타인 생각이 한 표. 모차르트 곡 몇 소절을 들으면 마음의 빗장이 사르르 풀어진다고 하셨어요. 4시 노래의 날개 위에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근사함을 느끼는 시간에 안착합니다. 최은정님도 오셨고 자 이번에는 20세기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오스카 라스바흐의 곡 들어보시죠. 조이스 킬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무만큼 아름다운 시를 결코 보지 못할 것 같네. 정말 이 시 그대로 초록초록한 시들을 요즘 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나날들입니다. 오스카 라스바흐의 대표작이에요. Trees, 나무들입니다.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입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들의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딱 듣기에도 그 왈츠풍이었죠? 사랑 고백의 노래였어요. Honest Charles의 Let My Song Fill Your Heart. 내 노래가 그대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테너 벤 헤프너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미국 노래, 오스카 라스바흐의 나무들, Trees였습니다. 테너 찰스 크레이그가 불렀습니다. 베토벤의 콘서트용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몬미들리어, 페르피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세게 얘기하면 배신자, 사기꾼,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작품 번호 65입니다. 꽤 초기,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작품인데 뒤늦게 출판이 돼서 작품 번호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아리아, 페르피에타, 넌 디르미 아디오, 제발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아, 못 믿을 이어라고 하더니 이 제목은 또 뭘까 싶으시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여인의 분노, 슬픔, 그리고 애원하는 마음까지 정말 복합적인 심리 변화를 그려낸 아주 극적인 노래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전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애절하고도 복잡한 마음을 노래한 부분이에요.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무아이 탕이즈 위하는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콘서트용 아리아 아 못 믿을 이어 작품 번호 65 중에서 아리아 제발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감상하셨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무아이탕이 지휘하는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잖아요. 참 사람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쩜 아인슈타인은 음악도 잘 연주했을까요? 이런 반응들이 콩밭에 대다수입니다. 공숙경님이 또 새로운 재미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아인슈타인의 바이올린 1800년대 리나가 경매에서 아주 고가에 낙찰됐다고 그랬군요. 이진희님. 연구가 막힐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다니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쁨은 어떤 걸까요? 세상을 만드는 느낌일까요? 피아노 4년 배우고 학원 문고리 잡고 생각하다가

그대로 집에 와서 피아노 끄는 피아노를 싫어했던 어린이의 30년 뒤의 궁금증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엔 진짜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까지는 치라고 하셔가지고 중3 때까지 억지로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뚱땅뚱땅 될 수 있으니까요. 박은희님, 아인슈타인은 오르간도 프로급이라던데 바이올린도. 존경하는 아인슈타인은 못하는 게 뭘까요? 그러게요.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윤양규님,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사연 남기시기 있기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오랜만에 극적극적 적으신다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이 생각나셨군요. 예술의 전당에서 보테로 전시회 보고 나오니 눈알이 딱 하고 시작했다고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I'm a down for lack of Johnny. 자니가 없어서 쓸쓸한 이 마음이었습니다. 후에 이 막스브루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에 사용되면서 더 유명해진 노래죠. 오늘은 아일랜드 가수 메이브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자쿠모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오랜만에 만나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페라 등장인물 중에서 최고의 빌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막에 나오는 스카르피아 경감의 아리아입니다. 뜨레 스비리, 우나 까로자, 세 명의 마부와 마차, 카거라 토스카. 이 토스카를 차지하려는 흑심에 그녀의 연인 카바라 도시를 없애기 위해서 이 토스카를 미행하도록 부하들에게 시키는 노래죠. 베이스 루제로 라이몬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대표적인 토스카의 노래죠. Vissi d'arte, Vissi d'amore.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연인 카바라도시를 죽이겠다는 이 빌런 스카르피아의 협박에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며 나 남에게 해로움 주지 않았는데, 불쌍한 사람 남 몰래 수없이 도와줬는데, 나 고통당할 때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날 내버려 두는지 신에게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니콜라 라시뇨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서예수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좋아하시는군요. 기다리고 계셨겠네요. 먼저는 최고의 빌런 스카르피아 경감의 아리아였습니다. 세 명의 마부와 마차, 가거라, 토스카. 의심의 불씨를 지폈으니 성공적인 내 작전 이대로 가거라. 너의 애인을 죽이고 넌 내가 취하리. 이어서 이렇게 신을 찬양하는 정말 경건한 테데움이 흐르잖아요. 거룩한 합창이지만 이 스카르피아의 사악한 욕망 때문에 참 소름 끼치게 극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코모 푸치니가 정말 대단한 작곡가임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베이스 루제로 라이몬디가 불렀고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에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으로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뉴질랜드 가수 헨리 웨스트나의 음성입니다.